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다이어트는 여성들의 평생 숙제죠. 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목적이 몸매를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 몇 킬로그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상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체중인 사람이 몸무게의 약 5%만 빼도 건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몸무게의 약 5%라는 것은 가령 체중이 60kg인 여성이 약 3kg을 감량하거나 80kg인 남성이 4kg을 줄였을 때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가 발행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등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였을 때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위험이 낮아집니다. 당뇨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최소한 당뇨가 오는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의 5%를 줄이면 대략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도 몸무게를 감량하면 약을 복용하는 빈도를 줄이거나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해지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중이 약 4.5kg 늘어나면 무릎을 비롯한 몸의 각 관절로 가해지는 압박은 약 18k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쉽게 마모되고 손상을 입습니다. 체중 증가로 늘어난 체지방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 손상을 거듭니다. 이런 현상들은 체중을 약간 줄이는 것으로 상당 부분 개선됩니다.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낮아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식습관 조절과 약물 복용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떨어지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상대적으로 수치 교정이 어렵습니다. 운동과 체지방 감량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더 이상적인 수치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질환 위험률은 낮아집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듭니다. 중성지방은 우리 몸 이곳 저곳에 저장돼 있다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계속 누적돼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높입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중성지방의 건강 수치인 1dL 150mg에 가까워집니다. 혈압 조절이 쉬워집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혈액이 동맥 내벽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생겨 혈압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 부담도 커집니다. 남새와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을 잘 먹고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서 체중을 감량해 나가면 혈류의 흐름이 보다 안정화돼 혈압 수치도 떨어집니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몸에 필요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 목 주변으로도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는 잠을 잘 때 기도를 눌러 호흡을 방해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호흡이 한 번씩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 건강도 위협받습니다.

있습니다대개체중감량초기 2-3 주정도에피로감이줄어들고운동후회복이빨라지거나피부톤이좋아지는것을느낄수있습니다4주에서6주이후에는체형변화나옷사이즈의차이를확인할수있습니다또다른걱정으로살을빼면피부가처지지않을까하는생각드시죠피부처짐은체중을급격히감량할때더많이발생할수있지만체중을조금씩천천히줄이면피부가적응하는시간이생겨서처짐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또근력운동을병행하면근육이탄력을유지하는데도움이됩니다마지막으로체중감량후식욕은어떻게변할까요체중을줄이기시작하면처음에는식욕이줄어들수있습니다그러나시간이지나면서몸이새로운체중에적응하면다시식욕이돌아올수있습니다이럴때는식사계획을잘세워건강한음식을유지하는것이중요합니다

몸매 유지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데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적게 먹는다는 게 대체 어느 정도로 적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음 연구 결과를 한번 응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2026년 4월 자연 노화 잡지에 게재된 한 차례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식사를 80%만 배부르게 먹으면 주요 전염증 매개체인 보체 단백질 C3A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화 관련 만성염증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인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30, 40대 건강한 중년 42명을 모집해 매일 기존 식사량에서 두 숟가락 적게 먹도록 했습니다. 2년 동안 견지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체 만성염증 위험 감소, 일부 염증표 식물 수준이 감소했습니다. 몸의 군살 감소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 체중이 10% 줄었습니다. 수명은 식사량 절제에서 비롯된다는 옛말이 점점 더 많은 현대과학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아닌 사람도 매끼 식사에서 두 숟가락만 적게 먹어도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량으로 과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만약 식후에 과일을 먹는다면 체중 감량 효과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혈당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월 25일 무한시 중심병원 만성질환관리센터 주임의사 정승은 쌀밥, 국수 등 주식은 소화 후 포도당으로 분해돼 식후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췌장은 이미 혈당 조절을 위해 과부하로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 과당, 포도당이 혈당 중첩 효과를 형성해 짧은 시간 내에 혈당을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데 이는 췌장의 감당 능력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점차 내당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되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려면 시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정승은 내당량 이상 군체 당뇨병 환자들이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은 두 끼 사이 즉 10시에서 11시, 15시에서 16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때는 앞선 식사로부터 한두 시간 떨어져 있고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서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당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식사 전에 배고픔으로 인한 저혈당을 피하고 혈당의 원활한 과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승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과일을 먹을 때 세 가지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식후 30분 이내, 식전 1시간 이내, 잠자기 전 1시간 이내입니다.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더 올라가고 식전에 먹으면 음식 섭취에 영향을 미치며 잠들기 전에 먹으면 야간 대사가 느려져 다음날 공복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 섭취 2시간 후 혈당을 재어보고 수치에 근거해 종류와 분량을 조절해 맞춤형 당 조절을 실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하기도 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요. 옷차림이 얇아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체중 감량에 성공해 우리의 몸도 좀 더 얇아지고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